0: 며칠까지인데 그러면?
1: 그럼
0: 이거 잖아요. 아, 에밀라 존
1: 그래
0: 에스 며칠아 에스 시아연라.
1: 오, 이러는 뭐야? 구매 따라 주라 이 엄마도 그러면
0: 이거요. 그녀 이제 저런 게 있어봐.
1: 엄마는
0: 또 하고 있어. 나 때문에 하고 있어. 하주라 봐 공공.